0: where there were no female chefs.
1: 내가 이제 그 스타 시작할 때는 여자 셰프도 드물었지만 요리를 한다는 자체가 그 직업의 의식이 없어서 굉장히 귀하지 않은 직업으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자기가 조리사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.
2: 네. 네.
1: 이제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또 여자로서 그 셰프가 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었던 네.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였거든요.
3: In Korea, traditionally, women cooked at home. Restaurants were run mostly by men. Beyond the kitchen, Korea's workforce today is still largely male-dominated. The country has one of the highest gender pay gaps of all the world's high-income economies.
0: I'm sure it was difficult when you started, but even as you were trying to build your career as a female chef, you must have faced challenges at every step. Did you ever want to give up?
1: 그 얘기를 하려면은 3일 동안 같이 있어야 돼.
0: I understand. So what made you want to do it? You knew how difficult it was, but still you wanted to do it.
1: 내 인생을 값어치 있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그거를 잘 지켜낼 수 있게 지금까지 나를 지켜온 거거든요. 그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식의 그 위상이 네.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그 현상이 나타나서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걸 다 겪어먹어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큰 변화였고 아 우리 음식이 이렇게 저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걸 너무 안 알아준다라는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여기까지 온 곳이라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오래 지속되고
4: Sit back and relax with the smoothest hits with Coffee House Station. Enjoy a carefully brewed mix of soft acoustic sounds with artists like James Bay, Norah Jones, Daniel Caesar, more as you sink into a good book or get lost in your work. Just search Coffee House or ask your device to play Coffee House on TuneIn.
5: Nothing sets the tone for your day like country hits. That's why TuneIn's exclusive